0: 아주 섹시 예노 MLP 라디오나 애기교 구사한비구와 에디아티코퍼 찬스 요나 가노나 아카세라 주지쿠투세쿠 와노쿠 친하나 노무나나 카톤에자 무카가 무서가 로열 라디오 우리 와기란세치 브라질 모로코 USA 파라과이 아이보리 코스트 네덜란드 Japan, Sweden, France, Senegal, Norway, Algeria, Australia, Jordan, Portugal, England, Croatia, Ghana, Nansa Dindi Kamala, Norway, Tiamantana Radio Yo, Ikala, Timmy Ifeya Bakuku Ereza, Bakuku Tuseku Live, Wanokuchina na Nomunana, Katona Zamukaga, Busoga Royal Radio, Ondi. Kumoyo FIFA World Cup 2026 ebatusibu waku
1: Jalida www.fortbet.ug Pobo downloading app ya Fortbet Saga ya abuti Olunio betinge Mungerie ninje yenda ulo yetuli na yo Kizangimi zane jikari tandika Takuneje jiri kuzaliwa mkasera kenako Nenkole yenchuka chuka